0: 마음은 믿어요. 그랬더니 불매하는 거예요.
1: 아니 이 떨어 러래라 보시라도 멀리 우탈려.
0: 우탈려.
1: 아니 멀리 어디 할지니.
0: 뭐또 프리미어로 가요 우리 만나는 야리 차.